0: Минутка веб-радио Кореи на радио Чипльдук.
1: 근데 그 프로필 사진 보니까 상당히 귀여우신데요. 예, 외로워 보인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장난기 있어 보인다 그럴까?

0: 좀 그렇게 보여요, 제 눈에는. 그래도 오랫동안 외로워하셨는데 얼굴에는 그 외로움이 묻어있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아, 레몬형 인간님 화이팅 하시고
1: Это была минутка веб-радио Кореи на радио Чипльдук.